0: 똥바! 호 똥바!
1: 어우!
0: 차를 지나 시공을 치기까지 몇 달 빚어들이 많은 해. 마부가 시 이치 찢나 오이네. 아, 창고에 가진 동안 꿀라이 번에다나 그 통비요.
1: 론제 임마, 사가이대기 탕고도 엉터룩터 비로 저를 기다하는 까운 기제. 아리고 후렴에 임마, 내까이 머룩 뒷내니 하예. 아이 코이기 전당도 그 탕비우고.
0: 너 코이기 머룩 똥지마, 키똥비로 남자들에. 아이 코이 내 와니에, 내 카이 카이로 니는 니와 아이니로 하도 기댈사로 내 까는 대부모 뻥다부세.
1: 마틱 라이폰테라 망가 탈레드나
2: 아이 똥바 아고기 라부 쇼트나 로고 메시 쇼트나 따라 메시 부카나 카나노 나이 요니 메타 카나 카나노 루싱노 따브리 노이바
1: 칸데 쿠라야 메 코이 마닌기 따토 말 코이 망기 코이 콘두 겨이 빨토 야 메 코이 메암 호든 따브리 마레
2: 까리 이마 따우레 이드나 따우이레 니 노하니 무시 제르 다이 파이포 메 코이 망아이레 네 라이바 키네 따 하이보 히야 딜라리다 차이리 부니 하이구나 아이 로콩이 나마 케이 꼬꼬맨 바도과
0: 야로예 야로예 뿌리미나야 서버에 남다바 시간전 깜부시는 시간에 육내 탕나리 마카이디 쿠야도 신나 빤다 하이버시 오이톡드라바네
1: 이만해 요왕왕보다 미빨리가 시부 쿠라야만의 쿠에다까 이 파트너가 오르게
0: 헤! 안양은 칸본데
1: 가리 칸데니 니기 삼발성이 람민진리 하이디네 해 북도오빠 모로빤디 마리망아타이 이만해 정친드네 해 포이덕바 니예 나카르누카 해 남친바 예! 가리 칸데니 아이 로이나 칸데 아이 쿠에냐 따입다 우리디
0: 이사람이 크기 자르고 와는 이중한고 이 사람이 나를 하려다나 택시 가시 가시나 아이들이네 시토금이 나를 땀흘리니 산지연 창아 하려가 러우싱어 하려가 러이래 에코이 러이 아람도 러이바디 딱따나 하려바네 말바지네 야 비디오도 이 사람도 모르는 덕종회
1: 니네 인천 내가 찍거디 아마 비터네 아파 버티기와 간만 안들어봐 터진 내가 찍거보 민가오구로
2: 난 귀여울이니 아이코이 마음은 나봐 실립세 아이디게 해 양아 난가마 헤라 너희 그 무지구나 까리노네 나 거기 떠본 건 그더리고 까리 꼬아버리지 바버리지 말진누나 어떤 뭐 너희 그 몸매야 뿔레헤르가 궁금하시 망따 맨날 뭐 핵실리 번이나
1: 낭자오로 낭자오로 아두가 심하다 니 하이게 니 허티다 민구나 니 망나 부터 실리부디 노아무리 뜬 망고 소일러분고
0: 이씨 타버야로 너희들 날 터뜨리 잡히 번이네세 노아무리 안되게 날 까이기만도 칸바 끌어뛰나바 빨사 카이바 랑디시엔바 끌틴사바 메틴도바 yuri thabak ngay di masiyat ama tiga yaw daba hmm masiyat nga ngasim asuyo ngang doli da
3: ay lembi ngasih di na nanggi jarib ki babu do impaan digi kumlaka ni hai na khura chogi dar na hai rami nang siu ngasih di kaitin sakhra no hai
0: kanana ka uri ba
3: kanana wain ima kwe na ka uru taid na
0: jay babu sing da hai ay kwe di ming ki liba se asi pao ba ay kwe di lamme iku bong yungdi rao yungdi ramba ni ish ma kwe shun ni da यादि यादि कनो सैता चला कुछ योगे सेरा नीली ऐ दबवा
3: हे हे नाइ को हे ऐबु नी खरा खमोरु सिरा
0: कना नी कदों न बा
3: लक्ष्मण होय कोकिल होय ने तो चंद्र होय दो नी उनी दना मोय गुंडा कर लाओ हाय दना हाय रुनी दना इदा कर लई बी रे हरगा दो गा चन तो द हेंजेल कु द इतु अंग नी दना
0: मरन तो की हाय रे बदी मु खुई नी से पुलो रे मु थत्ता मरन मरन ताक तुम हे मांग हम बा मदि तबले लिए ये पीला दम
3: खरा दुदी नपी आई म कोई खरा खोम की को
0: अदि बने वा मदि हाय जो गे को होन इसानी ना उनी का हाय जना पुक्षिन तो खरा को दुदी तौ बिगे नु आई बुनी पी फटा दी म वा हिन जन दी दी ताहन दी
3: को आई बुनी पा न तर दौना हे इचे खुम दु माई बिला इन हे इचे कदो मगे नो
4: माई बिनी देना कोई न सलुई खुबाग मई येंगुई

0: 이비에만의 타우잔 비래 낭나 타우니제버 뿌나막 뺀비라니
1: 야아버드노이시에마 타우시에 녹토비가 머리다다 아이고 삐는지에시에
0: 머니 머머드노 비비에마 떠거이디해 아 나짜아나 수도 픽싱한질라카니
1: 아리네트라바슈 머니에시 방흥리요 아디가나흥리요
0: 가이슈라이포나테 다두부디야 이비에만의 타우잔 비래바디 세아 똥바낭나네 세라오 코유기미담마 홈세 마시 마미 마코 오나 테이나네네 마코이 융기 산통 빵바 융야 낙나 부모동이고
2: 이네 가요 마시디
0: 마두나 마닝기 사이진다 테셀라모 예룸 마쁨바 시나 마코이 유리다 밤데포마무
1: 동바 까오니코
0: 이해 아두가 랑 아힌데 마툼 마시나 마코이기 마닝 통기 마타키 통바데 테실라모 하이바 마야 푸나 마시 아마땅 헤카이브데네 너코이데 택신 한들라가 도리 보니 야 나깐그로 포 나깐이 고 타이르세
1: 동바 비카 오라 한디야 보네티 칸여브라 짤로 짤로
0: 아두가 타벅싱 시엘로 염라가네 한나가 잉남바야 보네티 고 동바
2: 호이
1: 이세 뚱이 뚱 펑강대 쌀 싸 펑강대 이미 쭈뻥이 코이대워세 빵 차오도 차오갈리 라오라 쭈뻥아바마 코이싱아 시내 코이 오시뜨려다 꼬오네 칼루바데네 이세 싸버기 모이드라바네
0: 가이슈 칼루노 다이비에마 닝도 통하다오네 파라이슈 쌀라게 아 라이싱기 뭉가 뭉때 여우룩히게
1: 나사하라고 바보당등에 비코드네 이세
0: 로에 까리도 룩히네게네 티앵나나바니 로에나마 뿡파 해파라다오니데
1: 시시 아와메네네 르타쿨라 스덴가 카키코
0: 아 호이 이비에마 다카트파니도 아드디 아이슈 야오르게 코비마
1: 哎，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 ꯑꯗꯣ ꯑꯩꯈꯣꯏꯒꯤ ꯄꯥꯈꯣꯟꯗꯨ ꯆꯥꯗ ꯊꯥꯔꯤꯗ
3: ꯀꯗꯥꯏꯗ ꯊꯥꯔꯨꯒꯦꯕ?
1: ꯃꯥꯏꯕꯤꯅ ꯄꯣꯠꯁꯤꯡꯒꯤ ꯈꯣꯏꯅ ꯃꯇꯝ ꯑꯋꯥꯡꯒꯤ ꯃꯤꯡꯗ ꯐꯨꯟꯖꯤꯜꯂꯨꯁꯨ ꯊꯥꯈꯤꯕꯅꯤ ꯏꯆꯥ ꯃꯥꯡꯖꯔꯦ ꯑꯗꯣ
3: ꯄꯥꯡꯒꯤꯕꯅꯤ ꯅꯪꯗꯦ ꯀꯛꯀꯅꯣ ꯂꯪ ꯈꯔꯗ ꯃꯤꯍꯧꯔꯨꯕꯗꯒꯤ ꯅꯆꯥꯅꯨꯄꯥ ꯃꯊꯣꯛ ꯀꯥꯔꯛꯄ ꯄꯥꯈꯪ ꯑꯗꯨ ꯃꯥꯡꯉꯦꯗꯅ ꯅꯨꯡꯉꯥꯏꯔꯣ ꯑꯩꯅ ꯁꯤꯊꯣꯛꯀꯅꯤ ꯍꯥꯏꯗ꯭ꯔꯣ ꯇꯦꯜꯂꯔꯤꯅꯤ ꯂꯪ ꯈꯨꯕꯥꯛ ꯑꯃꯒ ꯅꯆꯥꯅꯨꯄꯥꯒ ꯁꯤꯟꯅꯔꯦꯗꯅ ꯑꯄꯪꯕꯩꯒꯤ ꯇꯥꯔꯤꯕ ꯗꯁꯥꯁꯦ ꯇꯨꯡꯒꯤ ꯂꯧꯁꯤꯡꯕꯒꯤ ꯍꯧꯔꯛꯄ ꯂꯩꯀꯥꯏ ꯂꯩꯀꯥꯏ ꯆꯥ ꯂꯝ ꯀꯜꯂꯛꯄꯤꯔꯨꯅꯣ ꯑꯣꯇꯣꯃꯥ ꯏꯄꯥꯏ ꯇꯣꯃꯥ ꯏꯄꯥꯏ ꯇꯣꯃꯥ ꯑꯩꯁꯨ ꯅꯪꯒꯨꯝꯅ ꯄꯪꯕꯗꯒꯤ ꯂꯩꯀꯥꯏꯁꯨ ꯍꯩꯇꯕꯗꯒꯤ ꯅꯪꯁꯨ ꯍꯩꯇꯕꯗꯒꯤ ꯈꯥꯡꯉꯨ ꯊꯛꯇꯅ ꯄꯨꯟꯁꯤ ꯃꯥꯡꯂꯦꯗꯀꯣ ꯏꯄꯥꯏꯕꯨꯡꯉꯣ ꯇꯣꯃꯥ
2: ꯃꯥꯏꯗꯤ ꯆꯤꯟꯊꯤꯕꯗꯨ ꯀꯥꯏ ꯆꯠꯈ꯭ꯔꯦ ꯐꯩ ꯉꯁꯤꯗꯤ ꯂꯦꯝ